그래야지 힘이 풀리는 거지. 인자씨 와가 되냐. 인자 이놈 너 키가 되냐. 마주라니야 성취 내정고들 아니야. 우리 덤어 성주고들 덮고나 너 까풀려 덮고나 너 안방을 이거니 너 사실 당신이 내정고를 하는 덤어 성주고 너 와서 다르거니 안정고 다르거니 다니 인다시 누구바나 아가니 어머나 바나 아다 구근이 아다라 감격 연급 받아 바 속바 구근이 성주와 내적 발바급 받아 나그라 성이 사노 바나 아다 구근이 머리치가 사노 바나 아다 구근이 은유와 아가짝기나 안다나 득히바 연급하니 성주니 무두고 마자마니 다니니 코코 라이 야다 마자마니 아성치 리적나 로리니 그통치 도적나 영광 아바탕자고 도망하네 마자마니 아성아 속고들 로리니 그통나 마오들 아가나라 비치 아티셀파 소복나 노소 루아비셀 독족나 아마소 안다키 아가나라 노가 아간 타키오나 아니아토리오나 아다 크리셀피카나나 비치 안다키 아가나라 소나리디 득시바 망아 독바디니 도득바 장아 안다키 노가타코 아가니에나 득시바 미아바 만족고디 독바 망아나 득시바 바보바가단 이리바와라 소나리사 독바 망아나 남미 독바 망아나 득시바 욕사지니아나 득시바다 아티글정 소복나 노노 루아비석 독조가 아만 뚜바반지나 아가타카나 아니야 피르나 아르텔스카나나 우아바가나나 득시아가나나 우바 소가리지마 나아가바 독바동이 독바사파 나아가나 엄마마 바비라니 녹구나 석동나 득시 아니야 도가 오쇼쿠나노 간티 안다키 와가니야나 바비가 안다 그나나 아이와오 득시나 도가 오나보 야래 마만다 오는 거 치가 치가 좀 와라 득시가 아니 쿠바르다 마 쿠바르다 마 도가 묻자와 득시나니 아니 아가도 도가 짜는 치가 도끼 척하나 아니 바비가 득시나

바보라는 사람 붙이고 엉망하게 나도 가득 되게 그랬더라고요. 나도 가르치고 하거나 아이고 사진 잠깐 안 보고 와라 라는 보고 오면 라지이라 또 당당하고 하지 못하고 다니면 가르치고 나게 자꾸 돼봐도 바보라는 붙이면 자꾸 오고 붙이는데 바보라는 자꾸 그렇게 돌고 키드 치구나 박수나마나 안지나라 않고 아이야오 늦지다가 사지사 무부터 이가와사 마다 그 독마들 많고 마다 그 누나들 많고 니아가오나 늦지와 아니 이거 받고 늦지와 라벳 마다 그 독마 누나라 너무 성주과 너무 다음이 고아니야 마지막에 누나 아카르나 안금의 독만도 무한 시리즈를 이만도 응답해 늦지마

0: 아간 작기나 붙이나라 안다고는 붙이나 가능하나 나 돌려도 원하나 안쇼 바람이 있다고 누구나 니네 나 안쇼네 나는 비워 나는 안방한 밖에 아간이나 늑사 가능하나 안 비워 아니 니네 대도 파란비네 아니 안방한 파란비네 남자 안비 안나 그러지 남자와 정말 바쁘바쁘게 가자와 언니 아가미나 와봐 내가 쟤는 안 바꿔도 그분이 불러 그분이 안 바꿔 너꾸는 왜 안 비네 아 너 안 쓰네 내가 싸가미나 사 불 죽으네 사 안방 가리네 내가 쟤 묻지마 나도야 쓰네 알라 붙는 거는 아다고 성주고 알라 붙는 거는 내장고 다니고 아니면 누가 까먹나 세금 쓰지나 가나짱 가나짱 쓰지 가나나 왔으니 당근은 가나짱 쓰지 가나 왔으니 당근다나 누가 까라 간다고 간다고 성주고 독나 다니고 덮냐? 물고 가서 덮고 덮냐? 언덕고 삿물랑 덮냐? 와, 이 바차라, 알라하는 거나. 가나트랑 치즈 간거다. 큰사 나만 사덕냐? 와, 숨이 탁 치치더니 가나. 언덕은 안지. 남들어 꼬게. 언니. 성인족과 무가를 금카로우다 같이 늑구버 남구자와 은혜나 늑타정나 안경하도 반대 나간지 그릇나 안지 남구역권은 성성인구다 그냥 구하 근데 아가니나 밥이라 가나정나 가나정 지진이 반대구나 나는 이놈을 잡았구나. 바보가 아가니나, 니가 오더구나. 늦발, 늦게 아가니나. 자기는 아가니나, 바차로 가더구나. 정전의 자리사, 이와라. 이놈을 끼자, 바보라. 성장 같이 골라주구나. 그런 선물 그 바꿔. 너는, 말씨 가르치는 건지, 이꺼라, 언니. 무가르치냐나 시와도 가려구나 안지니 이랬잖아 많은 인주가나 너가 바벨 아가니나 시와도 가려구나 안지니 이랬잖아 마쿠 아싹닥가나 이랬잖아 시부부로 가려구나 안지니 이랬잖아 노조동주가나 너가 바벨아 시와도 가려구나 안지니 이랬잖아 문자라로 누가 이 아가네나 이놈의 아가네나 발듣기 말이오 가르노 성주장가 비모 가르노 안지 와리작만 비자오 삼작사 비자오 안다께 이 아가네나 가오도 안다께 이 아가네정나로 이놈은 나도 마닥정나 가정나 오마마 고리야 갓보니 아다고 가능이죠 성주고 늦고 피어이덕네 성주고 언니 이와 아가니덕네 가가지구장아 고리야 아가니나 아야이만 축하좀 구봐 니지하고 아가니 덕네만 구비니 언다께 니지하고 덕네니 아니 뚜랑 지구니 고리야, 니자고 덕미는 오랜 시간을 덕나. 아, 갑적나! 나나? 아니, 지금이냐? 누가 할까라? 갑적? 니가 짜가려. 갈적나? 갈와라 마닥가나? 와리작난 기자! 삼박사기장! 와공도와 덕덕나? 성주는 그러니 그디아나 인티마 시티는 적만 너 컬티바다 그런 적만 너 그마도 꼬네 아다도 소유리데 나시도 꼬네 늑대도 다르도 나가네 다도 가시나그도 꼬네 얼마 전도 꼬네 소유리도 나도 적네 아르 아다사 아탄 누가를 가가냐나 도리부다 아바라 도리부다 도리부다 성주야 도리 그 성주구라는 바 소장으로 되는 먹을다 바쁘냐나 그런 아깝살라네 근데 그사 속물이 지는 것 바라코 자필 지는 것 바라코 라디그로 라바덕코 간사르도 품속고 미속고 간도 바깥에만 살도 죽나 아무리 바보가 가능하나 사사 속근이나 속도 사사로 끊고를 보는가 아나 속는 누가를 아로 아다고 내는 속죽나 만들고 속죽이 잘 죽어 남극 만들어 만들어 끌어 끌어 나서야 자스쿠와 자구가 비유한 건 좋지라 몸을 가다니나 바 아르판티 북자그니 속타불가 봐 남극 만들 아니야 자스란 들쿠자 자그러나는 쿠자니 유아로 바비라라 바보 속타불가 바보 아그리나는 놓고 세주가는 놓고 아니 바보가 가린다 바보 바보라라 시리 사람을 씌우라 사람을 삼가받고 라바둑라 안 씌우고 싶으니 성주에는 그 치우는 수부한 와감고망한 그 짝숙다가이나 사람을 씌우는 걸 그 씌우고 싶었다나 얻고 싶어도 안 씌운다나 그다음에 아 씌우자 먹시 먹시 먹시에도 밥 먹시잖아 이왕 먹으라 아니까 지금 맞대중이랑 고리 지도랑 브락 고아코 소용카라코 맞대중이 먹으니까 안씨 아니 맞대중이랑 브락 고아 지사용한거 이정 슬림들 아름이 지도가 사진이랑 섭씨는 맞대중이 먹으니까 안씨 말꾼칼 보카보오 망그리 비나하다 막장님 한글끼야 누구나 아이야 보롱 독독 사독 수록독 인다가바 망디꽝아 아야 망독 질문이랑 보고 와봐 장급이 독독고 이름이 인다키사 강피아라 지롱기아라 아닥강소야 정안이고 정동나 정안이고 정동나 나도 바보라 가능하나 나도 아카루코는 동네나 그도 끈다동네 너와 지난 그런니 이코는 다동네 안쓰여 나다 괜찮지 마차차라 꼬바 만들거든 오바 나꼬 푼다독가 나꼬 간비약 자독가 리자타라 리족 독자타라 독족 바탕이 중요한 거대 딸린 자리에 있거든. 왜냐면, 바보가 왔다 죽다. 응답하면, 안 쓰? 이 거대, 남을 안 내네. 사진으로 가면 안 보. 안 쓰고대. 남자가. 아리로또 가면 안 보. 안 쓰고대. 안 돼, 미세. 이렇게 귀신 바카. 이거 봐봐, 남은 봐. 와가 남은 바카에는. 와죽나. 리바보는 죽나. 파슬가니 그편에 속고한 랑슬가니 아송야나 아래 송주꾸만 다니는데 미치디스카가 되죽어 나는 지그방 늑수죽나 나는 아와 안쇼지다까 아파파다까 하면 슬마라 바쁘다 보구나 슬그마꼬 나는 슬마가 보면 이제 다 깨자 느끼 속도만 이양양세 ama da kajan ayı tabuka. Şingaba ko gıbake zikaba bagrapa ya. Zikaba ko gıbake arı şingaba bagrapa ya. Ne o kapa yan kanda. Kusiyon dokma. Sazana çiğin gavı. Mutlu yapacak ne? Harı gıbba na patçı gıbba na. Çuvalla çangana. Mılanla sıpşına. Dobak yine.
1: So.